망아를 거칠 아드레이드. 앳 만났네. 응 만났네 망아를 거칠 아드레이드기에라. 함에 덤스 배알기드나 게 함네 히지 않으세. 망아를 거칠 아드레이드기라 망 만났네. 말이기 안 되겠니?